0: 이번에 선배는 어디를 박지? 오늘 너도 어디를 저터 받을 것 같아? 간에 거타이 볼로 그 번도 번데 봉수로 가는 어조이다.
1: 맞아. 딱 때려 깨때 북구 때 바깥에 구글에 지는 그 차. 각각들의 밖에 계좌에 각각들의 밖에 계좌.

0: 어젠도
1: 아우모엘 산티카이 백니 코랑바이 자두니 리잡자 그나다 듣기 리잡자 그리자 몽어자라 증카네 빨리게 하에다 아우 카봉님의 기증 다 극대 북송 꽉람록 사대샤대 저라 하기는 데렙데렙게 라이노 동고 라이노 탕고 오바하니 데이브 카나도 카나도 그르자몽노 슝 카나라에는 그날 동디 러기르디 바야 샥 저라

0: 하이드고 살아서 보인도
1: 파이팅게 어저라 하녀 화이트 당샤 하르자몽 저의 럭스미 데브르마니 커랑바이르 잡자 그르자몽 가보니 마리케 싱타쿠테 북성 벨레벨레케 함바이 마루오 어저라 너로크 반다카나이 동와 바게 디포 키링키링 동마저라 콜마저라 어바이게 러기리 동마 바게 벨레키노 함바이 마루오 티야 어뚱마니보 하녀 화이트 살레이 승근여세 와테이 파이르자와나 아우 아마하뇨 뚱카한가 벨라뇨 뚱케보 와테이록 와우뇨 르워 와야한가 아바하뇨 흥시나이 샤마르 에바케바 콜로마조라토 암테뇽나이냐 사슬랑가이도 조라와테이 조라뚱고 암테뇽나이 생아부나 에자스마 칼레요 바디코크레 어저라 하니 하이테 땅스 크나타 도그르자몽 너럽니 바게